0: 나신 데 워터폼.
1: 야, 니 버디에나 마라카 리키아르나 나신 데 워터폼. 빨리 간와나 해피 부었다 라테 마이.
2: 워라 나신 데 워터폼 나. 심마르네이 워라포 워터폼.
3: 가와라 카이나 스토어 워터폼 이 부킹 보호가. 예쁘게 뛰기 사이다 봐. 나들이 또한 점에 워터폼 다이노.
2: 이 시트 시그라치.
0: 이 부킨 보감 와우 가와란 카이 망한 워더폰 아래 코가 카이 나가 헤터 보니 드남바 에프 도와나 하케 이 부킨 파린 인도 워너 노나 야나 몽카이 때 이스 보마 때 한 카이 에로 때 이스 뇨안나 베레티 베스 이 부킨 보감 가와라 망한 워더폰 나지에 감와 칸 양아야 헤터 보니야 도와나 하케 이 부킨 파린 인도 고롱은 가 가포 암타다 심카이 아 노리야 보라이 카메드라이 부디미
2: 코코나마데 가보가로 냠타다 신멘데 모파 멘 스타 주이보 원 아와이트 보아 얀 브로드밴 다섯 깁츠
3: 가타이 엔카이
2: 워드폼 Together we can.

이언 바난 메오리 FM 89 메론데 다이리게요. 다베와릭테 데가나 맹가에 보라이테 보이나. 야 기타 워라타이. 아 농라야키난디기테 다베고라 우리네리네 기엔가에 바나 보라야라타이. 아이가야레 에폰도 고라야 인투키나. 간완나나가 다이리기 바난 메오리 FM 89 다이리기 남 위케 나요 타카노봉 루아이와 방엔테나 마카이나메 워워땡아 아워비모노. 다가이 따우리게 에페스나 고임데 이메토 농우람 어로나키우는 무한테 아 우리네리네나 고임나는데 대달메온 따이에나 고니가로 고아야망아 모시라와나 방가이 메우링아리 에네망아 가우스나 고임 메우리 FM 89.9 나곤 본데아와노와 나곤 땡아봉 야 가테키라이 고리키나는 남따이리게유 아데사리킨 로아니고 본가이안 이에레다 태우피에코나 Tikiroi ni kira nam tairiki kona mensuroi. Asta mga popoma.